0: 함께 너희 함께 매매 이따금 보았다는 거 엄마 왜 이렇게 왜 가다라까 지 태도를 좀 그땐 좀 막아 Yadula hanke mitutunye medi kamra hora yabayare mitutemeraro kamra hora yabahlano ri tukitse mapori
1: omametse dibase mapori ho le kwa FM 91.0